하이다 이놈 아래 강내키 뿌이리까시다 야기비생라하디 팅바이닝 고우빠홈식 루비해빠랑가시앙암까 사빠우다이 앙오그님이 산아푸룸예내신 마무농다이오 봉마무릭다인 더붐마베이라인 통랑싱사비나디 유코우야 타비인랑 나까르디 따라이신 콤바팡디 타발라릉가와 릉나부 까드라바디 따라이신 콤바팡디 아이데나 이빵기 속도 강엔 탄다 동아가 마산이나 바람랑깐 샬라마 거의 뽕뽕뽕 비망아 이수에 수라드나

대건주 비하리 셔만의 색바 와이콩 비하리의 세링바 라이솔리세이마 다비리 다비리바시 아카슈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이기니 하우직 산덕조리 레박딩바이셰의 니칵 마탕마탕 오이나 아한바다 다비리시 수르상깃 상감기 세색바 싱대기 사렛 나우색범의 세링바 레박딩바 이셰이마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다 굳은 게 아로이바 당자. 공간 게 더럼다 산독 잡아.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 쓰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사. 당제 누밋 누미당 뿡뚜룩 미니 니후. 공간 게 더럼다 산독 적으니.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탐저리바 히럼 아요 나기 섹션 더랑. Expert o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Thauram Asibu Saru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2: Matangda Lokachariba, SMSSC, Matamishakan Birakba, SMS ni. Isaisibu Saisakliba, Kundrakpam Jiban, Sairingba, O.C. Samarendra. Isaisibu Tabiningi Haiduna, SMS Tabiratliba Marupna, Singjamaidagi, Dolin.

0: 닝턱이 낙득이 나이돔 터럭바 단차리.
1: 이쌤씨 나나옹나 터갈론 어쩌리.
0: 아이부디 캉리다나
1: 이쌤씨 다나따나 마하라니 뿜나마 까리기 캉다니 동안 바 윰낙 사가이다기 락나라바수 나시디 데카울레이 바키닝 터울엘 라제 솔기라니 오이민나레. 라니 감라바리부 까리기 캉다니 아이코이 이 아마타기 이칠리나오금 눙시 짜나나 라이미나시코 이쌤씨.
0: 아두디 나시디 아이나낭부 짱잉 아마타오부타레
1: 까람바 짱잉
0: 까리금바낭나 마이테이 레이파키 사나이 아싱보 오이라바디 나코이기 나트기 자고이 이세이 마슈타나 캉팜토이
1: 이쌤씨.
0: 예고 닝타오기람 코이 콩셋 아시다 로이나락리바 아야이바 아틴바 싱아시나 아홈 미암 싱이 비후 자고이기 풍론 예이간 탄타시다 낭나 낭기 마이테이 레이파키 자고이 합드나 사방암라바디 닝타오렐기 탈로이 싱기 마눙다 눙아이나 산바야간
1: 이쌤씨.
0: 나트바디 라니 싱기 마락타 이싱가 타오가 오이나가니
1: 이쌤씨. 아이디 나나옹니 앙앙기 마탐수 오이자리 데카오 코눙기 삿나깡론수 이쌤 코이나 탐비요 비후 자고이기 파자바 우자리 코텍 비바디 하이자드리
0: 비후 자고이 나떼
1: 이쌤씨.
0: 비후기 탄타다 낭기 깡룩기 자고이 아이 바싱 아틴 바싱 비후 자고이기 탄타 예이 칼로 깜라버리기 코텍다 마미 탁한게

0: 이닝터우 나나의 구름절이 이닝터우
1: 랭신비로 우버버와 나르바르기 앙암마토우 쇼나 띤바다 까야다 농아이브 파워
0: 닝터우의 라제 서울 아이니 따리바 파워 시워 숨바라
1: 뭐란 라고기 파워도 소이다나 먹기고 이런거니
0: 나시마나 볼까도리바 사물람사도 마빠레 있드나 퍼져버니 닝터우나 따리트기 센자야 암드 삐나바 토랑떠우리 아이바 파워 시워
1: 산옥돈 가실리아나 담바파오 아두 소이드나 오이롱니
0: 닝토렐 모란 싱부 마빵글 헹갓나바 헤네뿌닝 토글로이다보네
1: 크리티스엔드라
0: 아홍기 마뿌 오이브기 흑레럭라바디 아홈 레이빡 샤단베기 레이빡 사퀘따바 레이빡 오이키드나 사르그데베기 밍쩟 콩빡네 네티가니
1: 크리티스엔드라
2: 야보
1: 산옥돈
2: 야보 야보 무란라그나 파자라바 사물람사 아마 부드나 꺼농마시리 등나리 잉비유 야몽 까야하다 파자라바 사모노 사모시부 잉제나바 이따이마 시즈 꾸른가네니수 랭토록 일야몽 까리하
3: 이닝터우 사파바시나 부락리바 사물람사시디 온톡나 파자크레다 이닝터우
0: 마기 사모시 소이나이브 사모니 하이젠드나 쉐락 비하고다바 야대
2: 잉터우 닝터레
1: 마란 라고
2: 내봐
1: 라오라오 생오라
2: 구름자리
1: 야리야리
0: 에이 롱남 쪼범이나이 낭군마나 홍기 맛보다 아석 쪼우는 미남 리버시 그리티 짠드 보르바로 와는 비버세라 기다바라
2: 에 아이디 그리슈 미남 되나
0: 가리 가리기 미남 되니 소이나이브 사무어 시부낭나 파자이 땀신르나 강제다바 이닝 터우다 하라 할리 나따라
1: 쇼이나이브 사무하이리브 시부 까리노네 버버와
0: 영비우 이닝 터우 사무기 마야시 상바 만나보라 만나다보라 영비우 가즈캐캐나보다 쇼이나이브 싱이 사뿜도 먹더기 과일기 싸우버차 사무 쇼이나이브부 잉콜드 부슬럭라바디 미카 본근이 하이나 구루싱나 딱비라메 마품마시리 이쌈쌈부 수망신한테 권웅리 이닝터우 권웅리
1: 샤녹돈
2: 연봉
1: 샤목이 마야 아니에세 상만 많아더브라 아무것도 이용수

0: 시디 난민학도 이름나 봐. 무란 라가게 시박상 싱어시디 난미세색부 싱어시는 보르그스 가봐. 이생기비 뭐 꾸랑가나야네 이생지 홈라이 빡기나 사르그대 에브라제 소르기 마하라니 꾸랑가나야네
1: 이생지
0: 뚱꾸미야 사그이기 토이비라니 나 쌤나 난기나 팜다 한나 한나 상사리에
1: 이 쌤씨
0: 이 쌤기 입에마 라오 나 쌤아 먹다꼰기 라오
1: 이 쌤씨
0: 나 쌤나 먹다 빼나 꼰기 라오 이 쌤기 입에마 난기 록싱기 부아리디 눈이 타나래 리브마카이 나이드나래 호르가니
1: 이샘씨
0: 낭네 눕이요이 비카야기 이카이 콤나버스깐 비래 홈레이 빡기 팜발수 낭낙깐 비래
1: 이샘씨
0: 낭디 마이테이레이 빡기야 생바사나이 마이테이닝올 꾸랑가네니네
1: 이샘씨
0: 조이조이 꾸랑가네니기 조이 조이조이 꾸랑가네니기 조이
2: 이마석비 있다 이마
1: 이나옥도
2: 아빠는 문나나오는 칼로바 바따박이 알아 안마와 칼꼭비요 너시리 인드로방스기 범바할 끊어기시 오이드레 더우나 법일로 신짜오비 꾸렁근에 이니기 오이레 너시리 너시리는 아오기 타모이드 싱나바 이리까마따 텀드나 이마기마 펌드까 독자라바니 로비로 인드라봉식이 펌발 레이땡미운이 펌발 턱시드 이마
1: 어이 독다바니
2: 그래
1: 인드라봉식이닌 타우렐 설가다이바 깔실리아 잉리
2: 댐시
1: 마이테이닝 얼꾸랑가나야니 아이디 닌 타우 펌발부 펌키데 닝 타우 팜바알붕 악자바 라이마이 독학 오이루바네 랭신비로 스월가대바 팜바알 하앙부터 하이데 타모이 생나까짜라바네 인드라방스키 팜바알
2: 에이마 낭기 부활이디 떠나 이드라방랑라오이 오르기니 인드라방스키 펌바알은 어마마디 마이따이 아니기 이마리 이마리기 문나이드라 부야오 효는 탐남나게 꼬이마

허즈 봉파마스다 다비리바 생기다막다 보드는 락자리 많이 프리펌 세기 구독 더러마스기 구독이 한바다 다비라시 이치돈 필마스다기 부스프라니 아마디 나오기 예쁜 바콘젤다 렌즈 닝토자나 세링 바마디 지텐 코마르 나오림나 세이랑 바이세 낭나 이카이 기반나 도우도 탐오이다 마미 다하우레 이세 구독 담자리 다비세이

아카시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니 아도나 토롬 다비리브시 하우스 공포마스다 다비리브스 기대 먹다 모든 락자리 많이 프리필름 쓰기 구도 구도기 한부터 다비리시 후자기 필름 쓰기 부스파라니 아마디 술마 아니게 분바 콘절다 헤로짓 나로이밤나 세링바마디 소리 센점나 세랑위세 이세 구도 덤자리 다비시

마탕다 무크돌 담제리 콩팜 아마 풀머스타기 게네디 코마나마디 보스바라니 아니교분 부콘절다 비디아난다니 옴바나 세링바마디 글리슨 토도암나 세랑위세이

아카슈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대기니 아담나 타우람 다비리바시 하우직풍 험마스터 산독절이 콩치치기 와리니 나시기 타우람다 마니프리 필름 아마디 테이터 아티스트 강아밤 보르마니 싱가 우나두나 와리와타이 사플레이저리 우나비리바 상락밤 데이브젠드라 서마 아마디 타우람부터바 농톰밤 로마 나시기 산독절이바 타우람마시 타우람마시기 아루이바 땅컴니

0: ꯑꯣꯖꯥꯅ ꯈ꯭ꯋꯥꯏꯗꯒꯤ ꯄꯥꯝꯃꯤ ꯍꯥꯏꯅ ꯈꯟꯈꯤꯕ ꯀꯔꯝꯕ ꯂꯤꯂꯥ ꯑꯗꯨꯒ ꯃꯗꯨꯒꯤ ꯗꯥꯏꯂꯣꯛ ꯅꯤꯡꯁꯤꯡꯕꯤꯔꯒꯗꯤ ꯑꯩ ꯑꯗꯨꯝ ꯍꯥꯏꯖꯒꯦ ꯑꯗꯨꯒ ꯑꯩꯅ ꯈ꯭ꯋꯥꯏꯗꯒꯤ ꯄꯥꯝꯖꯕ ꯂꯤꯂꯥ ꯍꯥꯏꯔꯒꯗꯤ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ꯑꯣꯏꯅ ꯑꯩꯈꯣꯏꯒꯤ ꯃ
1: 이모, 너그네 밥을 먹어도 사러 계속 가이디. 어두부, 어두부 자또 마. 이빤 힐이 먹게디. 윤맘은 무세 소꾼 화요일 시빈니고 이빤 하이빈. 윤맘세 라오이 카르바 남아두가 이거나 와나 사르키바니. 윤맘세 사블로이 등에다 남아내 기도바니. 너 거기 레릭 담보수 또 한다. 윤시수 너 신음 호나보다 미기 마폰 말을 가야 소투나 마루마 방식이 마땐 가야 로우든 사르키빈인 해요마 시자토마 마바기 아사카야 레렘렌드 테니크레비 남하두기 말한 가야 로이네 두나 레디빈인 해자토마 요마세 소그노부 케도부기 부모
0: 이양나 파서버 대록 마테 아마 코이타민데레 이파이푸나 탐비레 보호도민나르파 아두 와노 호도민나르파 요마세 거기 마탐 시기 쩨나비 하이가드라나 트르가나 초콜릿바기 마퉁이나 람나이르타 바나라마시 아두막 톡톡바나테 오자 오해 두보 아코이기 코이나 콤 퐁기바 자가두디 카라나 수시독니 부디나테 하저리마 이양나 파서버 대록 마테 아마타레 오자 아두 오자 sentiment sokpa dialogue ozana to biri se ozana mitake pita ge dauna dialogue delivery to use aduki mitik phajai ta bu su yamna nunga adu bu ngai mu potha bu oi tane osa karam bai sei ta se ke mamang ge han ba tang ka ta min ne ki adu gum na nunga bai sei mdag dita ni osa
1: ya ya ya ta si ai na pam zaba her ge de pokul ma kong imo gi na
0: imagi
1: imagi mo thogi mani do madam ta jeni boi di
0: oi bokul mokhong imogi masterpiece oi ki ba aduga bi jayant kumar sharma gi mai ni asumna se hori imagi bungo thawai gi mani ise ise ekoi puna muk tamina se

0: 나 삼만 훈련생 같은 유비되네 비담레 방식이 아니 닥터 아메리카 펠로십네스네 와라이바마 마시나무 파테 달리 사이테 아카데미 딜리네 피브네 아니 사르피케로 오너 시나 라이터스 애소시에이션 각신네 피브네 보고 나테부선네 시나무 상크리탄 상가 가탁 우리사제 시나 비비베니 아니게 뭐 한덕다 2025 시데다 아이나 독재리바 아니 타가오조비지 우보다 빈비르로 말해 나마도 있는네 아이건다 시리 구루 마욤 망골 살마 메모리 에워해바무수 앵도 신네비 계속 와려오나 파인다나 거의 지금바 카르시 방자래
1: 아두가 드라마가 머리래는 베스 액터 아두가 서포팅 액터 지금마가디 오자 게무가디 방비케
0: 야암 방대도 카르디 방그라
1: 호이 성론냐 보우자리 오자 보르마니세 아두가 호지 이사기세 히세 야마크스 호 예무다 틱틱 라우노미 오세 픽터 토르가 구수쿠메세 시앵가 좀 레이하저리바 아 마시다 이사가 눙아이타바 콩아이타바 이사가 머리래나바 가리가리 아나바 레이바 레이타바 오자
0: 토도파 학창이 하나 바비디 레이테르 하자르게 아두가 미신웅 아르타 방군 토
1: 오자 아두가 호지 호직시디 가리 가리 타박 토롬 토르가 아마탐 가시디 렌비리
0: 직시 코이 이마 하이바 드라마 상산제 와시 직티 아이나 할로이나 레레 아이나 소시션지기 퍼센스 오이리 아두가 아니 람징 람탁나 안강 신도가 코이지 상산지 힝나 보내리 로이나 로이나나 이거 참은 밤는 도리 아두 하이샤이 바로 광신 아스나 야루얀 페네 암파바 엑서사이즈니네 멘탈 엑서사이즈 오이더니 라이 이리도 칸멍 미도 가이도드네 그럼 타겟 비르 부셔고

SNS 글로는 아마니 프리필미 세계 코돌 선독나 다한자바 마땅스 루이저리 토롬 선독나 다한자리베스 야가시바니 인팔게 FM 상하이 주넬레기니

방시 공짜다시다 가리곰바 이젤 디나다도나 가이나 케바다 아라바수 닝싱베기 이보온다 디나도나 가운데 검시고 자네비 낭나 아호바 아로바 하이브도 의적에 분식이 다독방암로이 가토크라바니 애기 타와의 학장 나팜다

아돔 까나곰바 사우나키바 아마가 와리야무 농아인 하라우나 사나닝브라네 와리 사나닝바디 하이르누 아토빠나 마기 마람다 담락바 파우파우바 다닝루디 아두부 가리기노 강디 마기 파우디 미쿱코딩 다닝이 마파우타부 항닝이 카나라바수 사우닝루디 사우닝라바수 랍나닝디

와바데기 와바싱기 만음다 타모이농기 아와바 진발나 풍독저방암다바 시수 아마니 옴짝나나 강리바 타모이시나 농시 하이바와 해시다부 하이방암라바디 복부기 마헤 야알리카는 아이자락바니 아두부 가리기누 강디 농시비 마기 마팜다 아이세 론톡다바 아마금 와이 아마 하이자방암디 헤 타모이 헤 빵다바 능디 강우 제나도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굳은 게 아로이바 당자 공강 게 더럼 다 산독 잡아.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 쓰기 오이나.

강은접 아마 아마 강은접 아마 아가슈니 인팔기 뮤직 오디션 기다막 온라인 기 코당다 폼 타진 비키바싱다 강은저리 마두디 비더기 비 하이그레드 가나나바기 오디션 라크리바 준기탕 니팔드기 하우저라가니 마라마시나 메기탕 쿤마팔 파부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 대기 아유키 봉 따라마 토이대기 눈틀기 봉 마리 파부기 마눙다 인밋카드 로비라나바 강은저리 마탕아시다 강은저발로자리 다음 선독노타 한저리바세 아가슈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대기니

마탕도 모 그들 담제리 섹티비 담파 필머스데기 부스브라니기 나이톰 콘졸다 오짓고마레 랑밤나 세링 밤마디 안난 살라이나 세랑베이세이

0: 센스 다 한자 기부가 로나나 많이 불편한 세계 구도를 선독는 다 한자바 마땅한 살루자리 아그 시원이 인팔 허세 누미다 외람 뿡망아 다리 많이 불이다 마루 이바 파우 다비라시
1: 아까 스파니 임팔 호지 파우기 마루 에바 파우 라이제팔 아제 쿠마르 발라나 하이리 마니푸르기 수망 라게 아티스트나 쪽토 발레테 노 호나리바 아시나 아트 폼 아싱아 시 파우바 힝두나 레헬리바니 임팔 기 이보야 마 수망 라 상네 당아 시 데기 호키바 올 마니푸르 수망 라 페스티벌 호도푸기 토람다 와프 마시 라이제팔 나 풍도키 바니 만 하이 페스티벌 아시 마니푸르 기 컬처럴 캘렌더 기 아이콘 아마 오이리 Naga People's Front NPF Manipur ki President Awangbom Nyimai Hairi Manipur da phongba pauchi amada phazin ki ban Naga gi miyoi taru adugi matang da kuki CSO amana khangde haiba wafamasi yabangamlo amadi aranba wafamni Rashtrapati Draupadi Murmu gi numit humni ke Sikkim Khongcha tanga se Gangtok da thungkre ma ki khongcha manung da nupi sing ta gi oiba amad dedi beheni bus seva haina mingthon ba ping bus servicing Gangtok ta kilam thakre busing asi nupi sing khakta na chalai gani Gri Menteri Amit Shah nang ase Rajasthan ge Bharat amasung Pakistan ge antarjati ge gangkhoi ge Bikaner de leiba Chanchu border outpost a chatune ying singkre kungchat adu da mahangna Pahari weapon gallery de chatke amadi drone si nariba operation sing su ying singke Uttar Pradesh ge Agra Lucknow Purvanchal Expressway de thopa tungan tungan balambi kudung tiba thodok sing da yamdraba da miyoi tara sire ahan ba thodok da miyoi taruk sikhi tara hena soki aduga atopa thodok amada na miyoi mari sikhi thodok asik matang da season bege tabuk chathari kwat laibak sing nanga si maleng ge amadi lam lam lam dengi oibe hiram kaya ge matang da new delhi da pangthok pa kwat ki ma pantharo mantri sing ge mipham da khanakre sri lanka ri sing ichona maram oraga miyoi lising marfu hena awaba mayok nari disaster management center na hai imung lising kontra ma pan hena akan banong amadi nusna thon pa khudong thiba kaya mayok nari amasung indian premier league cricket anga si bamang ki champion royal challengers bangalore ga gujarat titans ga qualifying one ge match amada dharmasla da sanagani match singa sinumidang pung thare makhaide ge sanaba hogani paulisere

0: 아카쇼니 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니 아돔나 토럼 다비리바시 하우직 제네르스다마 가다바 토럼 싱란 독빈나비기다 먹다이 크게 나온설 일행밤 아짓고마다 쿠신나세리
1: 타그치리 나시기 상하이 시넬기 아니슈바 토럼 부비럼바 로렘밤 뚜리스 토럼 산독돈 단자리바시 메가 사모홈다스윅 마가다 산독자리바 아카스파니 팔기 FM 상하이 시넬기니 하우지 Lantok Cherry, Ngaiku, Takisi.

0: ब्रेकफास्ट का जे कोई तान तान ना पिज़ा लेने तोड़ शे
1: ए हाँ तान दे यारी ब्रेने न साय उत्ते के केम तो सुसादरी साब थक पतुम बसांग नए बिड़े गदी हक सांग सोल कनी ये
0: आई को सांग ते आदती फिल रहा उखर दाई ना
1: है माँ अदू नो खड़े लंच की नहीं देना
0: मैं को ड्राइवर बुला कर बो
1: ला कर बने आई ने साब इलम बने ไงหัดตั้งไงอยู่นะให้กันบันนี่โอ้ไงคุณไอ้คุยกี่เบี้ยมาไงคุยกี่ปาบุงกี่สักทีเออลอยแล้วบันนี่อะดูบุรอไอ้คุยเบี้ยมาเสียงั้นชิทับมาสักกันนี่ไงโน้คุยเบี้ยมาเสียเลยซาบินี่ไอ้นี่ยุ่มสุดมองวัยในรักแล้วบันนี่นะเลยซาบิมาคุยดีใครจะเก่งจะบ่มุกจะบ่ายไปเสียมาหูซานี่ปาบุงกี่สิงห์ซาบสูไอ้นบัตรมาลอยทำมาบันนี่ทำมันเอาคนทับบกจัดขับมาตุ้งดาลอยน้ำมาคนอะไรกันขันเจอระบะ
0: ดูกันไอ้คุยกี่โอ้ใจเบี้ยมันนะปุ้งแก่เดมุคลาสเลยบีรีบ้าง
1: ไอ้ยี่โรไฮเซ่
0: โอ้ยเนี่ย
1: ยานี่ด้ะไพรเวทสกูลกี่โอ้ใจเนี่ยนะสนุกชีดินอย่าบังอัตเนี่ยปรินซิปัลซาร์นั่นสู้ไอ้กี่มุงกี้จินบัสเซ่ลอยน้ำมาขังบีเบี้ยมต้นเบี้ยนั่งเชียร์พะโบ้ใจเนี่ยเหรอเบี้ยนะคุยกี่ปรินซิปัลซาร์ยี่มุงดูได้จับจานนะขังมามาไงไอ้น่ะเอาใช้ตั้งเลยว่ามาทำดูด้ะนั่งกี่ไพรเวทสกูลเลยพังไอ้บัส
0: 말라기엔.
1: 아, 생마.
0: 아, 생마네.
1: 하이마.
0: 아드다 나 거기 프린시팔 사는 실행가 해야 하더만. 아드다 이네 아이는 낭시 아파보자 안에는 강이지.
1: 시보 안에드나 허이바 아도 마땅 못담기 마뚱이나 땀마땀을 허홍을 빠해비두니 깨져러기.
0: 어. 그.
1: 아, 시 깨땅가 탁산 비고스.
0: 아, 시야를 이야를 시 깨도.
1: 시바 깨땅가 탁산 비오바.
0: 가이노 아 마땅 마땅이 마땅이나 홍을 빠해보 가이노.
1: 아인해인 마마모 이래간다디 스쿨 젖배시부 아인의 판에 쌓는 돈에서 젖배야가 되네.
0: 아이디 아두기 와칸 무칸 무칼로 되네. 김동비야 능아이 신호문에 들어가 놓으면 마마 마파암 하입도 소이드는 오 이래가니까
1: 구이래로 이다. 나 한대 수나 들어
0: 가까이보
1: 독대는 뭐 타바호로 나 하이레이드 보
0: 아이 대박매 암시로 뿌락거울 이래도나 아동 아이콘에
1: 가이보
0: 난 뭔가 시가리 자는 게
1: 에이브라 하이세요.
0: 난 그자니 몸 칼라 하이로스.
1: 계속 자는 게다.
0: 제가 번에
1: 호이미.
0: 난 그자니 들어가나 안강 그자니 몸 칼라 하이로 얻으나. 세세세세세. 세베 이카이노 바 하이로스. 이카이노 하이로미.
1: 계속 자는 건 길어이다.
0: 난 그냥 미린이네. 너희가 아이오이 나온 거라 지한 게세 그리 자는 게
1: 하이마 그리는 또 비리부도 보 밥은 코에 비면 코에 레일이 해봐 너희는 마카오 비리를 해보러
0: 오이다 오이다 아이씨 너희 강의께 돌아가 아 아가씨디 오피스 간다 할라께 난게 하이라 몸 레이터럭 부탁하려더나 너 아이네 오피스 할로기 읽고
1: 이랬다 씨아니다 마 밥은 코에 비면 코에 레일
0: 하이하이하이 이빈마
2: 마 있잖아 니비 먹고 세물래
0: 어이 너희기는 나나마세 독도나 그 레스토로 하이브니 낭 이몽기 타보잉강 슈부카 역설로고 아이 가오니 낭카 역설로 바봉 아이 오피스 공차 사루키
3: 낭 샬레게 하이브로
0: 호이 바봉 아 까리 하이비게 다봐
2: 아 코이 바봉 시주네야 무산 바세 우르디네야 와메 토아이 때문에
3: 야 야래 야래 야래 샬로 샬로 샬로 고 낭 안 내려시
0: 나 바봉 쿨인데
3: 에 야래 야래 하굴로 하굴로
4: 다래다나 아직 나봉나 하이름이도 나는 뭐 제가 보다 할로 이더나 아이씨 이슈
2: 봐 네
4: 마이 피해 봐
2: 빠봉수 따뜻하나 나 수방 갈아니 하우지가나 싸는 빠나 나 몽니 비서 보다 할로나 하란다이며 하이잉 레기디 사통 폭수 피주 비싼디나 빠봉니 헌에 비려 나 몽디 색파세비니 잉타피니나 나 싸는 빠 오피사르세야 어토노 바이는 찌르

0: 커 있으세요. 그리고 뭐 가리 소이 토 어머니. 시에게 숨 많이 통으세. 아이는 망망다 목도 오키들이.
1: 수미, 니고네 유낙 사게이 호응 기분 맞답니다. 뿜나마 호응 기바이브시 오늘 사니. 아이기 사는 많이 통 호응 기바보. 라이를 보면 빠이는 와로 우르바기까지 이틱 레이디.
2: 봐봐.
1: 빠기 농야이 이빠 레이디. 이빠는 감리마카 이사이 호나니. 라오 사실 라오. 라오 사실 라오.
2: 봐봐.
3: 마운드 하라게네 하이. 우란 봐.
2: 아이 와 아이 우란이 봐.
3: 깔라게. 레이자이
1: 깔라게. 우란이 봐.
3: 나랑 이 소호라는 나 하. 내가 이 박스에 우붕이 소호라는 없다 하. 비록
1: 소항문은 그래 바봉장 아이도 돼.
3: 예, 그래야 돼 어머니.
1: 소실래도.
3: 아야야야, 소가지 내가 있냐. 아이 후란 봐. 아이 후란 봐.
1: 바울이 까이다니 봐.
3: 아, 나는 비 까이 캄브라 하. 나이 까이다는 무슨 나오겠냐. 아, 나이 까이 나이 까이. 아이기 자는 방아이 학자우자 후란 마네 후란 봐.
1: 바울이 까이 로이다니.
3: 아이기 자는 방아이 학자우자 후란 마네 후란 봐.
1: 까이 로이다니 봐.
3: 아이, 나마이기 까이 우네 해. 낭나 남아 이까이 강놈 있다. 아이는 뭔데 생파되긴 해.
1: 니 이까이지디야.
3: 예. 낭나 이까이는 또 이까이 만든 해박다봐.
1: 마시 마싱돌아 하니고.
3: 라오 라오 낭기 마싱들라오. 아이 쿠체 하가 잡고 이래. 아이 삐에는 또 야효르게. 라오.
1: 아니 내가 시사로들 염지기 또 그래 소는 저래 그래디. 왜 누아이자로 건너?
3: 누아이자니나.
1: 아이야.
3: 초안부한 미래 건너나.
1: 아이야.
3: 아이 내나 다른 데 못하게. 오부 소세나보다 아행 돈들세 아행 마생야미에이
1: 그이 배문에 하이비디야 끼야봐 아행이 하이비디 중에야다봐
3: 에이 나사 눕이게 난가 많아디네 나사 눕이디 라리카이 미루원나니 아줌마 타박다위 마마마 빠오이바싱나 마사오이바싱나 센타다리세 랄로니 틱톡바싱나 랄로니 뽀따 센똥이 가나 센타다바건무니
1: 마 시둠 하이니에봐
3: 난군바 랄로니 뽀 아팟바 에이, 너무도 시행 타다 동무 봐도 아이디나 떼는 해 아빵바.
1: 아이 부끄나 아빵이 해노.
3: 아이나. 남부 보이자 아이나 보이미나. 아이옥 농당 빠드네 뒤산도 헐라가 몇들 폭란만 넘기다 보낸고 아이는 감동을 신이 하이니. 시아두가 많아. 티가 떠기에 시행 비우가 하이네세.
1: 떠오래. 아 누기 시행해 봐. 이네 루파 락타라가도 비우 하이도.
3: 그래야.
1: 아이 뭐 토야 아빠도 신비게 봐.
3: 그래야. 야 락타라 갔다.
1: 호에. 락따라 흑드니 봐.
3: 이씨 얌디해.
1: 와붕도 니게 슬레이브 신주나 때도 뭐. 아 그 아무도기 마붕도 데렉터네 봐.
3: 그리야.
1: 타박카르부 수보라 디빌리 게이한게 봐.
3: 그리야.
1: 아이 폰들로 이뻐 보내라 보니.
3: 아.
1: 타박카르가 수고하해 봐.
3: 에 나코. 가나노 아마이디야. 아마이디 가나노.
1: 아마이디. 나마운 비와이 데이도.
3: 그리야디 영원해 봐. 마시 마마야지 뿌라. 기업 피해시니네샤.
1: 에 바부아. 바봉네 이거는 잉글리시 게밍 파자 봐 먹가우리도 아두까 야이노 바봐
3: 아이 빠나 돌이바 명시 파자 봐라
1: 파자이야 바봐
3: 파자니
1: 나까 뿔 가티나 캠 티타닉 필름기 헤로인 곰비 캣 윈슬렛 아두기 캣이 베리 모이게 마밍코 보다 캣 캣아노 빨리도 아두기 캣도 내드로 바봐
3: 이씨 가야 돼 이번에 하라오들 갔다 우리네 우리자
1: 바봐 캣 베샤이 뭐 민재 아이암 밤제이야 바봐 캣 베샤 아두 무거비요 아이암 밤
3: 이씨 피밤지가 하라오들 갔다 우리네 우리자 Get PS ki wahan thok ko khangda banang na diye karai de ke metric lan mang ma da kya get PS hai ba diye get C for get meow meow
1: babu get ai hau dong dura
3: hoi na PS ani mai ani du punja laga hau dong mai get PS
1: era babu na te cha da bu ming di thonu da iman ai ji magi bu mo de la bo te babu nang ale ga nga cha mu ko ke pe sho mu ko
3: ke de mo ni
1: na te cha da bu thol di imai bele te pai bele te go
3: ka du de ba
1: ba ba du sa
3: ka ta ro ha du di ka le ge na
1: babu
3: le sa ni
1: me ba bu ke ta ka mo mai le che ni pa ge da ga li ya sai
3: ai ma sai ai ma si da hala ga ne ai gi bi bi sem da ne ba ya ba yin ge ai
1: mi gi ma ban da khui bong dong dong ge
3: mi gi ma sam da isa dong dong ge
1: ai ge si yum je chuan nen je lo ji ne
3: nang si yum je chuan nen je la ka no hai si ne
1: ai je le go
3: nang cha lo go
1: ai je le go
3: wo nang cha lo go
1: a si chung ap ka ma gi ye
3: chung kam kam wo ye
1: ai nui yum je le bi ro ai ji ne ai cha ka ni ai ai chuan nen je lo ji ne
3: han
1: je la ka ai cha ka ni ai
3: han je la ka no chuan nen hala ka no hala ka no
4: अखै बाबुङ सिसुने अखै ता सगो सब एक माने दना
3: माने त दि कैनो माने हौ त दि मादि पंग बनिना युम जे मै थागे हरक दोर निना आङाङ मसा दोंना 아이기 우부항아가 셀록 톡톡이 떨어밉니다.
4: 가이누네 하시보.
3: 나마도 라이워이 그래? 아이 티는 세인데 나마기 막 꼭두니 먹는다 뿔락 하이젤라오시. 가야돼 영우네. 아빠마마나 수어 티가 아따오게 시엔 비우고 하이리네사.
4: 누파니 남나바 마이따오자니 가이누.
3: 아이 먹는다 타세벌로이 망크래. 타세벌이자 또 아이 먹는다 망벌로이 그래. 아이 먹는다 내 아이 새끼임도 비방은 뭐야 하리시니. 가야돼 영우네사. 마 통복다 봐. 가야돼. 마이콩아 고이 빈마 낭낭아 씨 망아따룩니 쇼래 이빠드 와마 하이게 하이게니 헤헤 호도 엄마가 쇼 하이디 하이디 아 까리와누니 샤네곤다 하이니니 봐
4: 바붕
3: 아 하유네 하유네 마빠람데 리사스 떠오르기 하이브라 나트라가나 시다 타바 아마 노마시 하이브로
4: 리세스기디 아마 빠람데 떠오르바수 시다 떠오르바수 현통이 아이다
3: 빈마
4: 셀팅두나 가맹기 서비스상 마스밤디 Lektamni base tolop sana bane khangi basleti
3: Bema
4: Babuna aigi da mota ka shwalandi Hausik shu tong de shu Babuna le pisi di
3: Aige thagala harawe simana khangi ne tawri se Yeng hoy nabu nganga obsine pusalaki haibada gi di isana mangalugi haibsina ipada tongjani haibai pa khangi da Haiyo haiyo bema isaje pa masindo sitadena haiyo bema
4: Babung,
3: kau ini nang na nama aja luka dana tau itu ha. Isha ada kanara laksa bayawi. Napa karor poti agor momon ailai sidi. Hayu hayu isha aja pamadu hayu.
4: Kanasa laksa de babung. Aisy, tangai padana. Babung di kai kang na bayabdo. Oi gadore.
3: Ihe, kari ini nang na kueri tu ha. Nang na sien biosu. Ipanu pude lau topi ni. Nang na bing na sala kaiseru kesho ipana siek manawa ni ibira lore kai dora kya hayu ni sadia pamba do hayu na
4: babu
3: hayu ai
4: ai bhe mwelo hong bigadra
3: ha kaino nang ngangi de bo ha isa ni ngon na thanta ni kari ki hong oi sao na hong kani ngai kho lau pari kya ulu ke sana mohor kya ulu ke tata kya ulu ke बस के या उल्लू के लोलर उल्लू है ब्रो हायु ने इसे आगे पाम तो हायु ने
4: बाबू ऐ की लोंग में दा अवन पामत तो न बिगनो
3: अब तो दिक्कत किया
4: निंगोलो इबी को दिमा लोंग अने हाय बकक न बले थे ऐ की अवन पोर की महोत ऐ की मरुप अमागी डॉक्टर टंबगे रोई पे सही की सेल दा बाबू ना पुतोक पियो माने लमदम सिदा थोलक पदा लमदम सिगी लन नाय बदो ओय ग दौरी बने
3: करिनो मामा म पागम त लैत्र बरना
4: मामा दि लेखि दे
3: मामा लैखि दे हाइबा
4: मा पादो थबक शुभ सिनमी
3: सिनमी
4: अदो ग माने डॉक्टर त मिदु ना गमेन गि नो मिने मोने त मने
3: हा हा नंग गि सिए नुपी वर मते पेशेंट पु थोप त लिमो
4: नुपाने
3: करि नुपाने बा
4: मामिंग ना नोंग याई कोवे
3: नोंग याई कोवे आ नोंग आलम दाई ना तबा
4: ना ते पाबुंग नोंग याई हबने
3: नांग शो नाबुंग दो ना ओय द बंगांग का आई गोंद की सेलो थोक ना बा नांग शो खर खर तंबा हुरा अब्रा
4: पाबुंग
3: नुपा का नुपी के बुद्धि ना या ब्रो इताव हाई भैया ब्रो मी इता हाई दे ना त्रो
4: पाबुंग मा आई की पुंशी की मरु वगे खंजवने
3: करिया पुंशी किया
4: शेले जरबा मा पाना मसागी दे मुआ जब दो ऐं मंगम दी
3: बे मा
4: मा ऐ कहीं न बना ट्रग थूं न बदी अरे पदी नत्ते
3: बे मा
4: अदुबो लम नमसिगी लन नमसिम कलम बसिबो करी कहीं ने पावूं
3: बे मा इशा की वाकल का नपाई की वाकल का जेत सब एक माने इधर कोई बे मा नंगी वाकल न दे और दी इबाले निशिदे नंग करी वारी बनो ने हे यंग होए इपाली ने शेन याऊ बा उपूगी सोसे से से से से से से से से नगु दिंग तो से से से से छोडो नंगी अवन सोवे जरा इपाली उपूदे याऊ बा शेन सिंसिने कोने दे दा इपाद हाइरो इपान बिंग दे कार के मुहाब्जिन नबा करोड़पति आगोर मोमो नहीं ले रही ने हे इशा दे दी पाना थाजे तो बंद ले दी नहीं बिया माँ ननिंग तो जरो है बिया माँ ननिंग तो
4: 통어 더리 아이는 하이브 크디마 바봉 내야 비래
5: 마 신우 빠지드네 허수 보여라 이더만 해봐 폰 보암도 따오기 할로 다브라 요리 이디 아쇼 도게 가이바 요실레야 탐모바 마 신우 빠지드네
1: 아스 럼비 재판에 한 빡톡차례 해보하니 미징지나 까르통도 아무튼 여우드럼이나 봐 트라픽 잠재 쌍쌍이 또해봐 낭낭아 세대신야 시대인가 이래라 이시부 낭까나 틀럼이노 봐
4: 콩라이다
1: 아 숙상가봐 럼비 시대봐
4: 허이붕어 아 그게 은하세 하나바 타밍데 엑제 낭도너네 슬로사 번호판에 세대봐도
1: 아두아 허직게 일아 아버니네시 남아이도 차올노 봐
4: 사오기니? 사오보바이따 봐봐야 브라
1: 아이요
4: 미라 바보디네 드라이버나 텔레폰이 싱콩시 바보디네 코로나이바 와박 아무도 파트리 사귀나시니
1: 아도 너네 샤오보빠네 바이 허글 밤다 샤마르 또 와이브라 쟤 일라리브 쟤 엄마 언니 마리
4: 마이 카드락시야 모하오라니
1: 오빠
4: 야 아도 마이코 아이나 스헬라나 하이비도 그만 떨어기
1: 야 아도 위네 바이 탱아 이제
4: 에 가리기 피워야지 바 마사나 뭐 바로 셀당이 티카도 개베다. 가리기 피오 야드리노 바.
1: 오이로 치네 그 바봉
4: 엄마. 오이니. 디렉터 다기 봉나이드라.
1: 아주 좋아 하이리님이.
4: 나티. 너희 바봉 나서 안 파사가 타미스 개기 노바.
1: 컨디.
4: 다우가 드르베 타박세 까로기 네 까로기.
1: 하.
4: 타박시나 뭐 카스 슈바 호라바. 아이나 코타 사우다 하가 네 섹토. 나 푸데 인도이니.
1: 아르비 타박시 코니 슈미나 보내지. 너희 따서도 생니 다이도 오지로.
4: 맞네 내가 빵바.
1: 아이야.
4: 냥세야. 누이나 파기네 마라마야 데칼코네 비라바니
1: 아이야
4: 나트라바디네 풋볼 거봉 꽁마바디 요라바니 나테 루혼디가 마마시다 세카식 땅땅자바다 능쇼 뻥시게 이노하바니
1: 아사루비에 조코이 바봉엠 카나리잔이다 마시 바봉네 리체이네 남나나 칼크라잔
4: 에 트라바디 칼리바
1: 치데 칼리바
4: 치데 칼리바
1: 치다 치데 조
4: 치스 칼리바
1: 치데 조
4: 치스 칼리바
1: 치데 조
4: 마시디네
1: 아이야
4: 나테 너희 바보가 나온다 나니 나를 걸어서는 바깥에 걸리시 못하게 이노바 거의 붕어 수 어디 망자도 시야 뭐 거의나 띠 아이네 아이
1: 아이야
4: 아이네 것이 성능력 때문에 꼬에서 살아가 이몽도 불러배 오카이니 꼬아
1: 아르비 것이 제 매아들이 아이 것이 염나한 절로 이나 바보가 끝날라 없으려면 해봐 것이 제일부터 하잉 바와이도 보자 띠오가 아무 때야로
4: 어 파리 파리 Nang aje mangam drabina aina oina nang jeba tare dana lao sin slao
1: ai je noi de chen doi ro
4: lao sa slao
1: ar vin tele ai kai je ba tele ba
4: ba a da tam thol si lao i de ma li ma lao sa lao si kai je ye
1: kai je ye cha lao si lao
4: ba si le ba bi se ba yo be
1: be
4: be
1: hoi
4: be
1: si lao
6: ai long ai
7: Lawan
6: hai,
7: lawan
6: hai.
7: Nungsa saya dah. Kumaan. Aidi, kuzukian itu filem shooting tu ribu ini ye ge cian selaga.
8: Kena.
7: Mui ini nungsi shooting tu boleh lemeh nai bo.
8: Oh oh, tata bo. Asyik ye ni siro.
7: Oi nai. Kita suai dah pan pan jonga mani duri nai.
8: Ay,
7: kai no tata si na siam ram thodo kisi na kadai tan thori nu mui je.
8: Ay, oh tata bo. Suai si kedeng pel na, suai kedeng tuong se. Asyik thogor bani.
7: Ya ram kuere lah kuere nai mui. Ay, na. Pon lain tu kanai no payah odna.
8: Mama, magini.
7: Mai di, bi minat rane. Payah, payah, payah.
8: Astaga, malang tadi mana itu ini?
7: Kadu bi thiri ba.
8: Ada in load ini.
7: Sarahoi, nupi ini thiri kan nupal load hone deh bu. Mana nangku thiri tu nangku nungsi time ni bu. Payah, payah, payah, payah.
8: Ado ayik kay.
7: Kau nang payah hero.
8: Ise.
7: Ayik payah gisi, nang payah odik.
8: Eh, tadu.
7: Ayik payah, ayik payah. Eh, hai nabi kadu. Sese, ayik payah gisi. Hello, Bema. Ah, ini tak tempah ni. Mani, mani, mani. Nongai kan orang dia am tu ina lapu tu ni dah. Kali, nongai hoi canggur eva. Kali nol hai jibo. Lapan tu tak le, lapan tu lak kene eva. Kali nol hai jibo. Hello, hello. Muter keren he. Keno. Madi nol dega canggur hari ni. Lapan tu tak le, sih nol lak kene hari wo nong.
8: Asta tempah di.
9: Hauzik tabiri sumaglila inamma ahan basaru Lela Sanabi Kiba, Peacemaker Artist Association Gi, Lela Kangbuni. Tongan Tongan Makalba Tilgi, Tarunka Sanduktu Tanzariba Si, Megahasa Mohum Desmik Maganda Sanduksariba, Akas Fanim Falgi, FM Sangai, Sinilagini. Hauzi Muktabira Si, Tonambam Sandifna Isegi Suda Kumba Violin.

0: 건강기 타우름 따비리 베싱보 따람나 옥제리 코름제리 따돈시 요비레글레
1: 욕제레글레 이나우돌
0: 나나우 피다 타제리 피다 솜들링신비요
1: 파니파니
0: 따돈게 시기 타우름게 로이베다 예아이페윤바 릴라마차 하이독 와랩 탐제리 릴라이바 도터 라이스럼 이모바 릴라 부톡바나 농톰범 로마 부톡바다 땡방바 얌뱀 톰비 아두목 부타우름게 아한바시리 따돈 Abu Zam Yai Phaba Mai Teine Sakpa Khunung Isai Ya Kairol Thamjari Hai Riva Khunung Isai Singa Sigi Thauram Gi Ahan Bo Oina Tamina Sita Ton
1: Tamina Sina Oton

마탕더 간비르글 바 필름 이마마셋 이사탄카이 하이버 필름 시데기 노마이템 이봄사 마디 부스프라니 콘젤다 벨망골 메콜라나 세링바 루네나 노마이템 이봄사나 세랑바 세니 이세시부 다비닝드나 간비르글 바 머룹싱나 왕카이데기 톰바 존 아마디 맥슨 하이드니 이브레이 머룹싱나 타비르글바 SMS 방제레 머룹싱기 사이쿠돌 담제리 타미나세

0: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1: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군강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짤리바 다 아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차. 탕자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후. 군강기 타우람다 산독자기니.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탐자리바 히람 아욕나기 섹션 타우랑. Expert o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Bira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엔지르나 빌 보롱팟 주택대기니스 아침바 파콤 비비레이 마룹싱기 아침바 파콤 마시 로이나마 하이독샤바 로이바 마퉁다 에이하 파콤 마시 아묵 하이즈르케 Kambing kunzau dagi Sofia sawol semna chu achumba paukum bibilei

마룹싱 강자리버 와항 뮤지컬 퀴즈기 아니시버 와항 사이삭바 부스바라니 나타바 누파 콘젤 아마 야오리바시 가나노나 항자바니 바쿰 좀나 비비르오 바쿰 바톡나 비덩타 나이드나 리자리